계산대 뭐예요? 자카라 자카마 계산대 뭐예요? 계산대 기아피아테 해완대 기아피아테 타운대 기카라 자카마 마마 카카차 기카차 냉대 기카라 자카마 해완대 마카라 차랜대 안대 양가마 해완대 한가야 철창대 기약가와마 발와쿠쿠에 칼칼쿠에 한대야 차라 자카라 자카마 해완대 우아요